0: 이름 없는 것이 선시시 오스티모우스.
1: 오예 예체 먹을 살라드 예츠와이지 아오네 메바이로
0: 한 코에 안 밥 메바가 안 바시시 플러스 로스 미데니 바이버.